0: 江江，
1: 欢迎大家收听《韵味岭南》节目。大家好，我哋系
0: 江姐
1: ，What's up？
2: 叉饺、烧卖，
3: 今日中意饮咩茶呢？
4: 铁观音啦，照旧啦。
5: 照旧系咪斋咗啲啊？不如嚟翻杯《韵味岭南》啦。
4: 先生，我帮你加水啊。
5: 呢杯茶饱含广府民族风情。
6: 从前有个戏班，前台就做紧三个戏。
7: 冇浸噶。
1: 师傅，
8: 快走。